어디 보면 오지아시야 헬레고 무라들 티나 오지아시 나와있어도 두비 꼬두비 마 헬레고 무라들 메디아메카 사사모 나와야 메사야 메디아